0: 빵짱 예민촌.
1: 국내도 수리가도 살인 서플라이즈 스쿨 서플라이즈 반가운 그 가미 서플라이
0: 빵짱 예민촌.
1: 뭐다 뭐 필요한 임포트 로컬 근방한 바가 있어 칼로워커
0: 빵짱 예민촌.
1: 빨아서 빠른 빵 마초 빵 섹시 빨아서 광고 갓 빨아서 베이비
0: 빵짱 예민촌.
1: 이 mga balak luna preska kag labas bukas 24 oras.
2: Choy, pabakal ko may kape, Choy.
3: Ano nga kape? 3-in-1?
2: Ay, hindi na ko na, Choy, ah. Ang kinanglan niya, subong niya, stick to one.

0: 빵짱 예비조원.
1: 내 옷을 가고 살림사 파이제 스쿨 슈플라이 스파카 온갖 가밋 사발라이
0: 빵짱 예비조원.
1: 무덤 필요한 임포트 밀로칼 끝망한 바가이 싹갈라와까
0: 빵짱 예비조원.
1: 빨아서 빠른 빵 맞춰 빵 섹시 빨아서 왕고갓 빨아서 베이비
0: 빵짱 예비조원.
1: 마이 먹어 벨라 글루나 프레스카 가길라 마스 고카스 벤데 구아도라스.
2: 조이 조이 may kutsara ka na, Choy?
3: Oo, pila ka kabilo gusto mo, haw?
2: Choy, Choy, dumuha, Choy. Kinanglan ko ki Choy, inagdaga mga kutsara, Choy, para may magbisita man gabayi sa kabuhi ko.